0: 真卑鄙！他们自称英雄，却使用如此卑鄙的手段。嘿！你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 都是兄弟，何苦要自相残杀呢？可惜他们不能战死在沙场，实在太可惜了。这是什么比武大会？简直是屠杀！让你尝一下我斧头的滋味。嗯，杨金，整天是你做英雄，今天让我做一次。嗯，自己小心呐！
1: 好，啊，
2: 俩。

0: 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顾局长好！哎，你怎么还来呀？赶紧跑吧！
1: 靖康找我。
0: 太，
1: 放鬼子！
2: 아이디 컷 아사이